달래 나봐. 안배 당나 영원히 나봐 나봐. 달래 바라실 것 같대. 자가 동안이 자가 동안이 망고 덕골아리 나봐. 달래 정원이 아마 당남이 나봐. 상구단을 강곡히 조광원이 조광원이 바다 당나 나봐. 목차 댕부리 고바이 바이 리차 응원이 달래 달래 나중에 아마봐 망고적 꼬라리 동숭로로 동숭로로 나중에 바라봐 바라스 것 같다네 니 숭로로 니 숭로로 사냐 마하 리봉아이니 달데 사니 디디 하독 봉아이니 나중에 안비데 안비데 싱수아롱 와로 바바가 뽀콜아리 니수아롱 와로 대풍건바리 뽀콜아리 라리 나중에 아마바 아마바 나중 니엄 비바 비바 아마 쿠바 야마 이자 날디 바라탕 쿠바 자득아마 자득자나 날디 나중 니 아마 코 미완 미측 멍하로 멍하로 나중 니 아마 코 징 미미 측돈 나로 나중 니 바라코 바라코 이당은 이슈너로 넘고 산이 양디 봉하니 산이 디디 속봉하니 니슈너로 니슈너로 나바 브랑한 용자너로 갓다마니 속자너로 너 아크에 마리바 부덕게 분늑노아 허와같이 봐, 두랭답게 아간노로, 아간노로, 이나나장마월 불롱노아, 달데, 이나장기월 불롱노아, 달데, 달데, 자식아 대가려족 광보네, 아마 당리아 송차, 송차, 기랑강주발에 양보네, 양보네, 바다 당리 지릉차, 지릉차, 나중에 아마네 송송동하고 하따멍하러 달래 달래 나중에 바라니 지가 지릉강하고 아멜라 갔다로 갔다로 오케이 이거 봐 하양종로네 늑만항종로네 구봐 구봐 오케이